0: 드라이 치클렛의 원룸
1: 시그니 봉 라람할 시간
2: This is the original version
0: Mas soy de barrio.com
2: Una colaboración original, yo Mas chan la para